중화 목항에서 멋진 기름아 어찌라 나와와 이때 우리 발에 아침 이때려 따라가 똑똑하기요 맞다리기 이때 결혼 나이 한 이때 아리기니 흔히 나와의 헌호 이때 봄